0: 뭘 물어보시려는 겁니까? 저희 집안은 몇 대째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야, 너 소속 어디야?
0: 옥강도 경비대입니다.
2: 옥강도 경비대.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0: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1: 어,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될 수 있어? 야, 적을 뛰어넘을 수는 있겠나?
0: 어?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 대현님! 대현님 죄송합니다.
1: 무슨 말에나 대답하지 못하냐? 아,
0: 죄송합니다.
3: 장난이야, 장난.
2: 너 괜찮아?
3: 야, 너 같은
4: 저희! Let's go!
3: 동네, 동네. 네 공허관이야.
0: 우와!
3: 살 움직여 해줄게.
0: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3: 됐어. 나 간다.
0: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5: 제사장님,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
5: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 내일 옥강이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6: 정리 상황은 어때?
5: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
6: 잘했어. 듣기로는 옥강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5: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6: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일은 내가 대원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
5: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대구.
1: 네.
0: 저기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
1: 없습니다.
0: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
2: 가라, 진행관. 그래, 저러랑 고래 보고 재면 빠진 거 매주 그리 문에 못된 거 아니야.
3: 이제 하나 더 짐, 去看看。
2: 好，
3: 穆队长，你带着部队继续前进，到前面一里地，隐蔽等待。
2: 是，
3: 等，
2: 这边科长。

0: 암구.
1: 하자, 회답.
0: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
1: 미군 수색대입니다.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선을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1: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2: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
3: Okay, let's go and check them out.
1: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네.

0: 사진이나 많이 다니고 갔습니다.
1: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어이없어.
2: 야, 너 이름 뭐야?
0: 박선호입니다.
2: 선호. 내가 증명해줘. 돌아가서 인사관 오늘 하고 극장을 풀 거야.
0: 화내지 마십시오. 얼핏 박선호 닮는데 자식이 박선호 닮았습니다.
2: 아, 빨리 열어.
0: 안녕히 가십시오.
2: 그래, 간다.

0: 세워.
1: 안쪽까지 차량 통행 가능합니다.
0: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
2: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3: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0: 예, 알겠습니다.
4: 전원 하차! 도보로 진진한다!

0: 빨리 들어오셔. 아니,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
1: 마침 여기는 지나가다 잠이었어.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
0: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밥 차려올게요.
1: 아니, 그게보다 우선 박아바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대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
0: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1: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

0: 음악대회 네. 기관총 간장은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
1: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0: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 전쟁 시기라 원래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두 개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
1: 혹시 족발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다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어제 받은 전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정보군을 맞이하는 건가?
1: 그렇게 빨리 올 순 없습니다.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북측 발치산인 게 분명합니다.
0: 정보군을 무섭게 보지 마. 놈들은 항상 모두 예산을 뒤엎는 덕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
1: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
0: 아니야.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 군편에 있는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대장동지
1: 우강을 가서 물어봤는데 지원군들이 이미 머지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 잘 됐어. 지원군 동지들 찾으러 갑시다.

0: 음식을 누구한테 주려는 거지?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박대회, 당장 이저대에게 은폐하고 길을 더 주라고 해. 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아, 그리고 사서대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동시에 사단에 두 개 주네를 요청해.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이니 만만치 않다.
1: 예, 알겠습니다. 은폐, 은폐.
0: 가자.
1: 네.
2: 이봐게, 그 장군님과 주용분들이 인천 올 것 같네.
3: 그건 군사 비밀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2: 그렇지. 지원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로 오질 않지.
4: 바발, 아들이 보고 싶죠? 아들이 부대를 이끌고 돌아오길 바라시죠?
2: 그 자네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4: 빨리 가자.
5: 민지야, 빨리 뛰라! 내집에 지원군 동무들이 식사 마치겠어! 우리 어머니 밥 하는 게 너무 느려.
6: 다들 조심 맞으라요.

0: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면과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 측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적들이 이미 포를 배치해놨어. 저에도 사람 일이 없어.
2: 그럼 뭡니까?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
3: 누가 죽자고 그래?
1: 여기서 시간을 끌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 옆에로 도착할 거야.

0: 멈추지 마. 네가 아는 사람이야. 선포해야 한다.
1: 알겠습니다.
2: 멀건.
1: 너.
2: 다른 여호 그다.
1: 유정.
2: 老孟. 我带一班去测验。
1: 好, 这儿交给我。
2: 一班, 跟我走。
1: 一班。

0: 你说什么？还脑子没长一根？你这是干得太悬了！
1: 是领衔的，但是这不成了吗？
2: 话不说了，白少豪一直在拖延时间，估计是在等援军。现在要把他们彻底消灭，已经来不及了。咱们得想办法，赶紧脱身。
3: 是。
2: 제일중대는아직오지점령하고 제일중대는 앞으로 돌격.
4: 지원 부대가 도착했다. 적군의 지원군에 실패했다.
1: 적군은 지원부대가 왔습니다.
5: 간다.
1: 저쪽으로.

0: 너무들.
1: 대장 동지 돌아오셨습니까? 지원군 동물들도 오셨네요.
0: 지원군 동지들이 드실 만한 것은 있을까?
2: 잡아둔 매돼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
0: 아, 매돼지!
3: 两公斤，你们等等，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哦，不用，生火容易暴露目标。
4: 放心吧，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一年多了，敌人从来没有发现。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晚上还有任务，周围警戒我们来负责。
5: 说明，通知部队休息。另外，除了一排长之外，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玉江桥侦查。
4: 是，记录布置警戒。
6: 是，列总，金龙棍，跟我走。是，
4: 梁同志，不休息一会儿？不摸清楚情况，怎么睡得着啊？好，我带你们去。사장님,
7: 백대리장이 드린 말씀 있다고 합니다.
8: 들어오게.
7: 네. 들어오시게.
8: 사단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9: 적보 노사대, 그리고 지원 나간 노중대까지 절반 이상 손해봤는데 자네는 상황 즉시 보고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돌아와.
10: 중후군에 진부터 부대를 쫓아가다가
11: 쫓아갈 필요 있나?
9: 적들이 이 사단 본부까지 쳐들어올 판이야. 대낮부터 사방에서 공격하고 최근 공격 시점이 여기서 불과 2km야.
8: 이건 전부 결연 작전입니다.
10: 놈들의 진정한 목표는 옥강교입니다.
9: 근거 있나?
8: 제가 쫓던 부대가 전선에서부터 잠입한 진짜 중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건 분명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옥강교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10: 근데 그 방향에 옥강교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9: 옥강교? 만약에 적들이 옥강교를 노린다면 분명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우린 적들이 큰 공격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 게다가 이 큰 지역의 전방에 미군이 지키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10: 근데 이번에 잠입한 부대는 지난번 314 고지에 잠입한 부대와 같은 부대이고 지휘자도 같은 인물입니다.
8: 사단장님, 부대를 내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9: 백설영, 자네에게 부대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어줄 부대가 없어. 사단이 세계 보병연대 중에 두 연대는 미군과 훈련을 받으면서 개편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옥강교를 포함한 이 큰 지역의 치안 방위를 맡고 있어. 오늘도 발치선 때문에 예비 부대까지 싹 다 내보냈어. 그리고 남은 거는 보병 장갑차 부대인데 그렇다고 자네 따라 산 수색할 수는 없잖아.
8: 그럼 옥강교를 지키는 우리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
12: 한계 중대네. 그 근처에 기동 중대가 있어. 그건 왜?
10: 사단장님, 이 두 중대의 지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첩보들까지 합치면 옥강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처벌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9: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12: 사단장님.
9: 하지만 옥강교 부대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 적들이 옥강교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을 하는 거야. 자네도 적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8: 네, 알겠습니다. 면허에 따라 옥강교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을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0: 백소령님 보고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관준회장.
2: 네.
1: 자네들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지역 순찰을 맡은 관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짐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냉면을 따라 즉시 어강지역 방어를 강화시켜. 장군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력을 배치했나?
0: 안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안준회장.
3: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
2: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4: 지금 내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어강교 가까이 올 수 없어.
2: 알겠습니다. 당장 산이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0: 네, 알겠습니다.

0: 너중이, 자네 법화 전문가라고 했지. 만약 자네더러 이 다리를 법화하라고 한다면 복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1: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복원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0: 좋아.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 놈들의 이 다리를 폭파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2: 당장 대관들을 데리고 가서 폭약을 설치해.
1: 적들을 도와준다고요?
2: 그래. 시킨 대로 지내.
1: 예, 알겠습니다.
3: 我的初步计划是这样，凌晨3点40分开始行动，二排和火力排负责占领北处的这个高点，有两重意义，第一是以火力消灭、控制桥面和桥两端的敌人，支援一排和工兵排的行动，第二，万一炸桥不顺利，可以阻击从前方溃退下来的敌人。 一排的任务，二班提前渡江，消灭南岸的桥头堡和探照灯。三班消灭北岸的桥头堡和探照灯。之后二班、三班就地在桥头支援工兵排的行动。一班和我在下游做机动后备，准备接应完成任务的工兵排。在战斗打响2分钟以后，工兵排在上游的 500米处，砍几棵树作为漂浮物，向桥头漂浮。

0: 소령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3: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3: 전우 정치는 어디서?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3: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소모시켜.
2: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0: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에 지뢰 매설을 실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령 씨가 와. 그래. 서배령 씨가 와. 서배령. 그래 내라.
4: 그래. 어느새 고민만. 어느새 고민만.
5: 在桥下，发了水雷和吊雷，对桥梁没有损伤，但对我们是致命的。大不了，我对不起你，那是人家的自己的。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组织炸桥？
6: 接着说，当我爬上桥墩，准备要把炸药的时候，发现这就是那个在地震时垮塌过的桥墩。很多水泥都已经剥落了，露出了很多锈迹斑斑的钢筋。谁？桥没炸成。
5: 明白了。
6: 怎么搞的？要我们帮什么忙？
5: 别急。

0: 사단장님께서 뭘 하십니까?
1: 나더러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선생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거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속임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오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연대전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호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4: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 陈树民代理我指挥。 梁晨。
5: 三班长，你说说，梁科长还有什么指示？他做什么去了呀？还有啊，科长为什么让我们撤回了？有什么计划？你都要说清楚了。
3: 老孟，你别着急，你慢慢说。科长打完信号弹就给我写了这张纸条，然后告诉我说，所有人员必须撤回营地。 目的是为了让敌人放松警惕，这样的话他的下一步行动才有可能成功。科长说，前方咱们的进攻开始了，三排再把敌人弹药库一炸，敌人一定会急着往前方运送弹药，所以他就带着一班和工兵排长过江去了桥南的公路，准备劫持敌人运送炮弹还有炸药的汽车炸桥。哦，科长本来是不打算带着游击队的正队长去的，但是正队长说他有船可以渡江，地形熟悉，就带他走了。
5: 那科长对部队的行动有什么指示吗？科长说，师首长给的最后期限是今天早上9点必须占到玉江桥。科长他一定争取在8点之前完成这个任务。但是，万一在8点之前没有炸掉玉江桥，就让指导员用电台报告失职，然后率领全部人员重新夺取桥北高地，设法阻击南逃的敌人，不惜战斗到最后一个人，一定坚持到大部队赶到，消灭逃敌。
3: 还有其他的吗？没有了。
5: 不愧是老侦察兵，基本功都在，叙述得很清楚。你先休息去吧。是。哎，
3: 梁科长的指示和动向，到此为止，不要再和任何人提起。明白了吗？明白了，指导员，连长，我先走了。
6: 顺便执行科长的命令。按照科长的指示，现在由我指挥。我服从指挥。好，我们大家现在一起来研究一下如何落实科长的指示，并且尽量配合科长的行动。我有点初步的想法，说出来我们讨论一下。 现在呢，我们要做两件事情：第一，侦察桥北高地的敌情，做好重新攻占桥北高地的部署和准备；第二，派出一个班带着机枪和迫击炮，在桥头附近做好埋伏，准备随时接应科长他们。大家觉得怎么样？有没有什么需要补充的？说明，可以啊。
7: 侦察科跟着科长没白干啊，得到真传了这是，真为你高兴。
4: 程队长，还有多长时间到公路？
0: 我们就在公路边上，翻过这个坡就到了。有敌人。
4: 此时美军好像还没有起床。
0: 这是什么部队？
4: 工程部队。离玉江桥那么近，一定是为了修桥准备的。当然了，前提是我们得把桥先给炸了，才能用得上他们。程队长，咱们不往前走了，就从这下公路。
0: 好。
5: 曹队长，
6: 走。
4: 科长，
7: 起路。
4: 程队长，你带着大家前出观察。
0: 这边跟我走。
4: 你俩身材差不多，把衣服换。
3: 不是，科长，那我岂不是参加不了行动了？
4: 劫车用不了那么多人，但是呢，曹排长必须在。快快。
3: 是。

0: 대형님! 에이! 대형님!
1: 하이!
0: 대형님!
1: 에이!
0: 타십시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 아, 고맙지만 괜찮아. 몇 번만 더 가면 도작이야. 아, 근데 조선어 잘하네.
0: 아, 예전에 학교 다녀올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1: 뭐, 잘 배웠네.
0: Of course. 또 만납시다.
1: 또 보자고.
0: Bye-bye.

0: 한번 해봐.
1: 에이!
2: 왜 그랬습니까?
0: 아이, 됐어. 아, 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1: 네.
0: 장난감?
1: 감사합니다. 소리가 꽤 나면 같이 갑시다.

0: 전 회장님, 투적을 촘포하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대장님, 저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북구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상부에서 이 거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1: 씨발!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인암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유리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모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군 병무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3: 진호.
4: 小干部，大牛，别来三，跟我走。
5: 是。

0: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 게다가 이 정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놈들의 위치는 저기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당장 추격해.
1: 예, 알겠습니다. 산 위로 추격한다. 빨리!

0: 대단히 부정당했다.
1: 기사님과 전에 그냥 놈들을 잡아보 한숨으로 상분해 그리고 지켜 새끼 가는 즉시 사살해.
0: 이해하겠습니다. 일부대 조차.
2: 네, 땅 놓아.
3: 你把纪律管带过去，顺便汇报一下我们这边的情况。
4: 好，
3: 大队长、周队长，我们去下游找科长。
5: 好。
3: 呀！
6: 大军和兵连长还没回来吗？
3: 科长是不会丢下他们自己退下来的，
6: 除非。
3: 我要去找科长，纪律官，你要现在不回去资料，你是一辈子就见不了科长了。
0: ，
3: 走，
0: 周队长，走。
7: Lieutenant Colonel, the enemy's catching up.
8: Have Delta Company to block them along the way. The rest of you, empty the shells, blow up all the vehicles and heavy weapons. We're going up and find our way out.
7: Yes, sir.

0: 여교대는 동무에게 말기겠어. 감옥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입문을 받으러 가오.
1: 대장 동지, 밀문 더 데리고 가십시오.
2: 대장 동지.
3: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이기 쉬워. 강남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의 너무 받으면 돼요.
1: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
3: 알았어.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강북을 계속 수색하도록 가오.
4: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양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
3: 가자.

0: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 괴뢰군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
1: 우리 군이 지금 강북까지 해방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에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 이 고생도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1: 아바이, 부다들이 일이 있습니다.
0: 무슨 일인데? 말해봐.
1: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많이 하지도 있습니까?
0: 응, 있다.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종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28 좌우에 키가 큰 정년이고 리성 많군데 군복을 입었습니다.
0: 알겠다.
1: 부탁드립니다.

0: 대장님, 강 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1: 그래?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 설마
0: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군관 말입니다.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지. 우리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 그리고 사내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
0: 예, 알겠습니다.
1: 가봐.